0: 마바, 마바, 두미, 두미 꽃 타이길래.
1: 아버지, 깨워와.
0: 에? 깨워. 어, 시바이지.
1: 아, 앞에 가리락 뜨시는 아버지.
0: 아, 까우겠나, 자는 아미. 아니, 뭐, 사실, 쇼프는 덱칠람.
2: Professor Shen.
0: 게, 어, 어, 젤라 사헤브. 아미, 아미, 토이지, 젤라 사헤브.
2: 아달로트 니데시, 에바 카르조 코르코르테 하베. 아미, 다에 보토.
0: 베이마니 샤스티토 아미, 디에이치. 다이 파시일 먼체 졸테. 아마, 코노, 바이니, 젤라 사헤브. 코노, 바이니.
2: May God bless you. Ashun. Koi, Ashun.